나 까마까마 안나 이때도 뭐 기대 아담이래 그로마에 안나 데려가도 안나 기아롱어와 하유유테리게 파워로 안나 타고 와야 아담이 파워로 파이드리 기아말 대만의 기아말 대위 히트리 파이마이라